0: 짠이다. 아 예.
1: 싸게
0: 뜸. 싸게
2: 뜸.
0: 짠이다.
1: 뭐
0: 짠 없다 베이. 아 예.
1: 짠
0: 없다 베이. Now look here. I want that guitar to fall in on that. Tighten it up now. Oh yeah. Now tighten up, Augie.